아룬장 엘엘로 아룬장 마이마로 부당 시세르기 너르비글랑 낭정미논낭 비낭로마낭 정사베니글랑 시킨전지오팡 킨전파리얌 시세르반따깡양 에지덤푸당 멍밀리푸당 시한사레아 반동메호다이남 아이

아든투 아자이메 마테 알론지라르 투익세낭 라케 샘서닝 디펜 킬런 포널룬 알론투 알루날람 테라케 징롬 페드라 소카르비 따탕테 아르익세낭 알랑리펜 킬런 폰 라왕솔룬